0: 的枪怎么回事啊？
1: 就说里面这两颗子弹。
0: 狗崽子，你个恶婆娘，居然敢开枪打我！我打死你们！
1: 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位，两